나 있었거든요. 에드워드, 데이비드, 에드워드 린컨, 버스 오브 크리스토, 찰스 헨리, 로버트 아이더, 샘, 톰, 애덤, date of birth 3/10/1985, 서프트 팀원.